0: 눈 그지지 희나시디 띠히디 시바차스 뜨다마 캘트마 후미시나 킬려마다 시원이고 신플레이스마다 알지 캘트마 후미시디 지히나시 이 쿠트디디 콤덤도 다이히 킬러웨이 쥐다마 가즈라 시우드
1: 켄츠
0: 아 아호 시우드
1: 시우드
0: Hitzige Wicht, wenn du kusche Eisen. Sag Eis. Kutzalulat, Bordat. Bachutlas Kdod, Eiches, Stimut, Saltra. Stualut ist Stutz. Eis. Napsiche. Snanik. Snanik, wo ist diese? Lani his wife, Squani his soul, all his goods. Who is his kid later could assume that? Dicht the end then. Splates the gutter. Or assume that.